0: 실로 잡히는 그 표현을 하려면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. 사랑이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힐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송이 아니에요, 이거는. 대포, 아예 대포를.

0: 제시해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.
1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2: 저희 이번 킬즈타운 뮤직비디오
3: 봐달라고.
4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
5: 사실 경쟁이야.
2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
1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.

0: Sobat, kita jumpa kembali dengan Lintas Informasi Pramesnet edisi.
1: Yo, 나 하나만.
2: 리온 주고 뭐 하니까 너네가 뭐야? 관리해야 되니까 다 깎잖아.
1: 야, 뭐 하냐?
2: 뭐야? 너 계산했어?
1: 계산했지. 계산한 거 맞지? 써.
2: 어, 이거 알지. 뭐해 뭐? 하나 줘.
1: 예.